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리철수 작가의 그립다, 연변대학, 그리고 나의 연변 동창들, 주혜봉 작가의 수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립다, 연변대하, 그리고 나의 연변 동창들, 리철수.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 오래된 기억들은 차곡차곡 쌓여 추억으로 남는다. 비록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끔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몇 장 안 되는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얼핏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행복감에 스며들 때가 있다. 해마다 돌아오는 대학 입시와 그리고 고3 날이면 나의 머릿속에는 연변과 연변대학 그리고 연변의 동창들이 떠오른다. 산재지구의 조선족으로 연변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4년, 연길공원에서 그렇게 많은 조선족들이 모여 부산 명절을 경축하던 모습을 목격하고 큰 감동을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으니 참으로 빠른 게 세월이다. 산재지구의 조선족인 나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연변과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었으며 그 후 커가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시절 우리 고장에서도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어야 한 애가 한창 유행됐는데 나는 비록 조선말을 거의 몰랐지만 우리 민족 언어로 부르는 연변 가수의 노래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겹게 다가왔다. 8월이 막가는 어느 날 마을에 오랜만에 대학생이 나왔다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행장을 챙겨가지고 연변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안고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열차로 10여 시간을 달려 연길역에 도착해 난생 처음으로 이곳 땅을 밟게 됐다. 연변에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으로 부딪힌 난제는 언어였다. 산재지구에서 생활하고 또 소학교부터 줄곧 한족 학교에 다니다 보니 조선말을 거의 모르고 자란 나에게는 조선어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반대로 연변 학생들은 거의 다 조선어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조선어를 힘들어하는 것처럼 한어로 교류하기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됐지만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한어를 몇 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연변 친구들과 교류할 때면 제일 표준적인 한어를 천천히 구사해야 했으며 동북 사투리 한어 말을 했다가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한 번은 연변 친구에게서 책을 빌리고 이틀 후에 돌려준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흘째 되는 날에 책을 찾으러 왔다. 내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는 내가 이틀 빌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따지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한어에서 이틀 보겠다는 뜻은 딱 이틀이란 뜻이 아니라 며칠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난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화룡팔가자에서 온 나의 연변치고 홍동학은 이런 울지도 웃지도 못할 거짓말 같은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고대 한어는 필수 과목이었으며 연변족 학생들에게는 제일 큰 어려움이기도 했다. 어느 한번 시험 때 고대 한어로 된 문장을 현대 한어로 풀어쓰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 사전에 약속한 대로 나는 답안을 종이 쪽지에 적어 홍동학에게 슬그머니 넘겨주면서 답온 후에 훈촌에서 온 서동학에게 넘겨주라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아차, 글쎄 이 홍동학이 그 말까지 답안인가 해서 시험지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적어 넣을 줄이야. 얼마 후 고대 한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이 말을 꺼내 우리는 교실이 떠나가도록 웃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관대한 용서가 힘이 되어서 연변 동학들은 더욱 분발해서 고대 한어를 학습했다. 가석하게도 나의 연변 친구 홍동학은 웃기고 슬픈 이야기만 남겨둔 채 50 중반의 백혈병으로 갑자기 저 세상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서 그때의 옛말을 영원히 나눌 수가 없게 됐다. 연변대학에서 4년 공부하던 시기, 대학교 바로 동쪽에 자리 잡은 연길공원은 매년 자치도 창립일인 9월 3일이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도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 전통 복식인 조선족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제일 환하고 아름답게 안겨왔다.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가족 단위와 가도, 마을 혹은 친구들끼리 오붓하게 둘러앉아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을 놓고 술잔을 기울이다가 흥이 오를 무렵 북장고에 맞춰 노래와 춤판을 벌였다. 산재지구에서 온 나로 놓고 말하면 이런 민족 특색이 다분한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며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 명절에 꼭 한번 연변을 찾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 지금은 비록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해 연변에 대한 소식을 수시로 알 수 있다. 연변에 다녀간 여행객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지금의 연변은 전국 각지를 잇는 하늘길이 열리고 고속철까지 통해 교통이 더없이 편리해졌다. 외지의 관광객들은 연길에 왔다가 이곳 사람들의 문명의식과 예의, 민족 특색이 짙은 깨끗하고 입맛을 당기게 하는 음식, 도처에서 들리는 우리 민족 말과 거리의 조선말 간판들을 보면서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연변대학에서의 4년 생활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재지구 조선족인 나에게 연변과 연변 동창들을 알아갈 기회를 주었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올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 더욱 연변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 연변에 가서 모교를 거닐어 보고 그리운 연변 동창들과 함께 빙천 맥주에 명태를 안주로 대학 시절의 회포를 진하게 나누고 싶다.

수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너 주해봄 평범한 개인의 삶 속에서 산행이라는 일탈의 행위는 행운과 축복의 건강의 시도가 아닐까 그 행운, 그 축복, 그 건강의 시도를 꿈꾸며 10월의 끝자락에 잦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둔산 3시간 남짓이 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그야말로 인산 인해를 이루며 법석되는 곳은 다름 아닌 대둔산 케이블카 선착지다. 땀 흘리는 등산을 포기하고 굳이 케이블카를 선택하는 인파를 바라보며 산행 여정이 만만치 않겠다는 예감이 갈마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산행 입구부터 시작되는 돌계단 그것도 가파롭기 짝이 없는 산행로는 삽시간에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사각이 높은 돌계단 그리고 연달아 이어지는 철계단 무자비하게 펼쳐지는 대둔산의 첫선에 압도감을 느끼면서 내심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행로 양옆의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발길 닿지 않은 절벽 돌틈에서 외로운 대로 그들만의 향기로 그들만의 속삭임으로 오롯이 가을을 노래하는 이름 없는 야생화를 바라보며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잠시 땀을 들이며 바위에 걸터앉아 바라본 가을숲.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나뭇잎 사이로 부채살 마냥 비쳐드는 반짝이는 햇살에 저도 모르게 깊은 상념에 젖어든다. 분명 엄청 힘겨운 산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삐어진 산세와 가을이 저질러 놓은 풍경에 머리 끄덕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드디어 동심바위의 유혹을 뒤로하고 금강 구름다리를 접수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연결하는 높이 70m, 길이 70m의 금강 구름다리 오금을 펴지 못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구름다리를 건너가면서 스스로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마술사로 착각됐다. 솔직히 금강구름다리만으로도 대둔산의 이미지를 충분히 평할 수 있었지만 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관건적인 포인트는 바로 공포의 삼선 계단이다. 경사각도 50도, 길이 36m, 계단수가 127개. 일반 사다리 넓이와 비슷한 삼선 계단은 마치 하늘이라는 신비의 세계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며 종착지에 도착하자 혹시 자신이 신선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마저 들었다. 삼선 계단을 오르면서 호랑이가 매서운 발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깎아지른 듯한 단의 절벽을 바라보며 정말 이곳은 신선이 집거하는 비범한 곳이라는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대둔산을 두고 왜 호남의 금강산이라 일컫는지 알 것 같다. 무엇을 두고 기암괴석이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삼선 계단을 거치고 정상 마천대를 찍었다. 정상에서 조용히 시선을 하늘로 던졌다. 눈이 시리도록 짙푸른 하늘, 눈부신 가을 햇살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르른 가을 하늘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임은 왜일까? 다시 눈길 돌려 바라본 아득히 펼쳐진 파노라마의 물결을 이룬 산야의 전경. 눈에 담고 마음에 녹이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픈 찬란한 풍경.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아니 잊을 수 없는 둘도 없는 순간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비경을 이룬 기암 절벽도 독야 청청 바위에 뿌린 소나무도 인간 족속들의 귀따가운 아우성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건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어쩌면 풍산고초를 이겨내며 상상과 사색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아 완성의 도경은 아닐지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움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에서 대둔산의 비경을 접하며 아니 청신한 가을을 통째로 마시며 또 다른 새로움의 그리움을 씨앗을 심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휴식의 한순간이었다.
가을의 한복판에서 대둔사는 그렇게 온몸으로 가을을 그리고 있었다. 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너, 대둔산이여.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리철수 작가의 그립다, 연변대학, 그리고 나의 연변동창들, 주해봉 작가의 수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妄想电子支付。
2: 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